0: 기치께서 제안하신 의견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반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측에서 제안한 9개 항목에 비춰 저희 쪽 제안이 더 논리적이고 맞는 군사분계선으로 정하자는 제안이 휴전과 정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제3항은 외국 군인들이 조선에서 철수하는 것만이 대한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전 후 포로에 관한 협상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제안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주객전도 또는 핵심 문제를 회피하면 이 회담은 무용지물입니다.
1: General, we think that the agenda you proposed is totally different from ours. Our proposal essentially offers a practical solution. Yet yours only emphasizes political issue. Like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It is clear that you are deliberately impeding this negotiation. On the other hand, we don't agree on the 38th parallel. The current ceasefire zone is further north of that line. If we need to go back to the 38th, then we cannot. We have invited these journalists. Why can't they come in for interviews?
0: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자를 부른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1: Now, since the journalists are not allowed to come in, I don't see any need for us to continue this negotiation.
2: President, 美方已经暂停谈判，今天李奇微又向彭总发去了一封电报。
3: 还是要我们保证谈判双方的地位平等，以及划中立区等事宜。李奇微这是在耍小心思，他想通过划中立区等事宜来掩盖会议停止的责任。那主席的意思呢？因为记者问题导致会议停止，是他们造成的嘛？给克农同志发报。 如果美方提出了谈判地点和记者问题等等，不予纠缠，通通答应，我们要取得主动，就要打消他们的一切借口。

0: 但是必须要让对方同意，一切外国军队撤出朝鲜半岛。
1: 협의를달성하기위한저희의사일정에서38선이군사분계선으로정하자는제안을철수했지만다만군사분계선에대한저희측어떤양보도할생각이없습니다구체적인토론을할때여전히38선이정전분계선이라고생각하는저희측입장입니다
2: I have made myself very clear on this issue again and again. The U.S. forces will not withdraw from the Korean Peninsula.
1: 만약에이번회담에서모든외국군인들이철수하지않는다면앞으로는평화문제가해결되지않을것입니다무조건외국군대를철수하는것만이다시전쟁이일어나지않을것이라는우리들의생각과의견입니다
2: When the conflict started in June of 1950, there were no foreign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ar broke out anyway.
1: 6월 25일 전에 확실히 외국 군대가 없습니다. 근데 6월 27일 이후로 대량의 외국 군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반도 인민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 군대가 조선 영토를 침략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원군을 파견했습니다. 결국은 평화 장착을 파괴하는 근원은 귀축입니다.
3: 现在是啊，一谈到撤军的问题，谈判就陷入了僵局。
4: 问题是，美国人一旦意识到辩不过来，就会搬出撤军是政治问题的论点，让谈判陷入死循环。马上发报，请示主席。一，撤军问题。能否留在停战之后的另一个会议解决？二，为了防止谈判破裂，能否休会三天？
5: 是。
0: 为什么只谈停战，不讨论撤兵啊？这个道理说不通啊。
6: 是啊，这些天我们在诸多问题上，为了彰显我们的诚意，做了多方面的让步。我们的让步是不是会让美方产生很多幻觉？
0: 幻觉还不小啊！恩来啊，给克农同志发电报，不要纠结是什么军事问题还是政治问题，顺着敌人的思路掉到坑里去。我看还得再吵他个两三天。
6: 是啊，我看我们应该往最坏处着想。首先。我们同意克农同志休会的建议，这样不仅可以避免谈判的破裂，同时我们可以利用这段时间给斯大林同志和金日成首相发电，看看他们的意思。
0: 同意。
7: The U.S. will never withdraw its army from Korea.You have to make sure that Joy conveys this clearly to the Chinese Communist Army. I don't care how rude he sounds, as long as he conveys this. One more thing. Joy needs to make a point that we will not take any blame if the negotiations fail. It will be solely...Their fault.
8: Yes, sir.
2: About your demand for the withdrawal of military forces before negotiating the truce, I have reason to doubt your sincerity in these negotiations.

0: If this peace talk is broken, the blame will not be on our side, but on yours.
1: 당신들이 지금 외국군을 조선에서 철수해달라는 문제에 대해 회의를 거절하면 아직은 평화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전쟁은 여행도 군인도 아닙니다. 이미 정전을 했고 휴전도 했는데 아직도 군대가 조선에 남아있는데 혹시 미국군을 조선에서 관광시키는 거야? 전쟁을 멈추고 모든 외국 군인들을 집으로 보내고 이것이 조중 인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전 세계 인민의 요구다. 조선에 있는 장병들의 요구이다.
0: As I have said many times, the withdrawal of foreign forces is a political issue, and I cannot answer that question.
1: 3일 후에 다시 하자.
2: 主席，克农同志在电报里表示啊，美国人在撤军这一议程上很难达成协议啊。斯大林同志和金日成首相表示，目前核心的问题是以三八线为界停战的问题。
3: 至于撤军问题，可以待停战以后慢慢的解决。从停战谈判中美方的态度，和整个远东局势看，敌人只打算在朝鲜就地停战，目的啊，只是为了避免在战争中继续损伤和拖延不决。他们是打算继续维持现状。现在。
2: 三八线左右都有双方的军队，如果再打几个月，把敌人全部赶到三八线以南，那敌人仍然可以拒绝撤军。如果谈判破裂，战争的结束，那将是遥遥无期呀。
0: It's been many days. And you should realize that. As long as you insist on the withdrawal of foreign forces from Korea, this negotiation will go nowhere.
4: 鉴于你方始终纠结于这一点，我方同意暂时搁置。What?
5: 外国部队是否退出朝鲜，我方同意，以后再谈。
0: Recess.
2: 一个多月了，为了使谈判取得进展，我们已经做了很大的让步啊，也取得了一些成果。可是美国人最近好像有意在拖延，克农同志的电报也证实了这一点。
6: 谈判是他们要谈的，怎么谈着谈着突然又要往回缩了？克农同志分析的很有道理呀，美国正和日本媾和缔结驻军条约，这个时候他们是绝对不想和中国签订停战协议，企图在朝鲜制造紧张的气氛。
2: 以求的在日本方面获得更多的好处。如果仅仅是暂时的政治因素，那倒还好说。过了这一阵儿，终究还要回到谈判桌上，就怕另有企图啊。主席的意思是，他们很可能会有军事上的行动，
6: 很可能是好了伤疤忘了疼。 第五次战役结束两个月，他们觉得兵精粮足了，哼，又要蠢蠢欲动。管他怎么样，想谈就谈，想打就打，我们奉陪到底。
2: 对，我电告克农同志，建议美方明显的反常。

0: 이번이 전투지역으로 돌아간 영하 장군 대신 온 변장호 장군이고 이분은 짱핑상 장군 대신 온 정도한 장군입니다.
1: 짱핑상.
2: This is Air Force General Howard Turner, replacing General Craig. This is General Lee Hongjin, representing South Korea.
3: 本将军又代表韩国参加谈判。

0: 귀측의 어제 제안은
1: your proposal yesterday
0: 황당무계하여 논의 않겠습니다.
1: And it will not be discussed again.
0: 우리 측 군사 분계선 방안은
1: our plan for the demarcation
0: 임진강 동쪽은
1: the east
0: 38선 이북으로 하고 귀측에서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진지 1944km를 포기합니다. 임진강 서쪽은 38선 이남으로 하고 우리 측에서 점령하고 있는 진지 1800km를 포기합니다. 쌍방이 포기한 지역은 비군사구역으로 합니다. 규칙은 어떻습니까?
2: Gentlemen, the size of the area is not the focus of these negotiations. It is Kaesong itself. Kaesong City is an integral part of Seoul, the capital city of Republic of Korea. That is our bottom line. It is not open for negotiation.